0: 다른 질문 하지 말아요.
1: 안 물어보세요.
0: 3
1: in the road, just do me a favor and just take the truck.
2: That's 35.